0: 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디 보자.
2: 있지요.
1: 그러면
0: 네가 내고 들이고 입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디 보자.
2: 보시오.
0: 그러면
2: 네가
0: 내고 들이고 입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디 보자.
2: 대군님 한명 회축은 경약이라
0: 끝끝경